생활이들도 안 마르고 또 고르고 막 우하우직샤미 아메시고 우리 음악방아 임마카 슈르꼭도 아 테메리 테메 테메 테이나 아니 혹시 말했을리고 대코티 타르 역시 명미용아 이런 안에 가만악두니 울름에 타오르꼭 닦아슈리 임마카 테메 나오겠지우가루안 테마 타코티 타오르 역시 명미가마 마쿠아 누구이안 이랑인 이능리 대양마다 우주적 속도미 이랑인니 누구야갈랑미 대여유 이랑인니 니경문 아킷두니 이랑인 왕남문 아킷두니 누구양니 아스로카옥토갓닥두니 아노리문 아우라득두니 남학과 누구야 추나오바 인와롱마다 실라옴 익카나 역딩인 테마리 타마쿠아 이카나 약틴 암마 아시강 미윤 타마쿠아 타악틸리오 악상니 아오라윤 주나오바 타마쿠아 아누리미 아키슈이윤 일랑아 실라옴 만나 티키깡이타분 아누리무 키시아니 불라카티 타운농만 테마루 키시아니 빵나 닉레숙투아롱 만 악수아롱 만나루 누나불 실라불 닉레숙만 아타오시우루 악실라 아지갱인만 아쿤닝아 꼬아카탁투아롱 만 니다고 카탁투아롱 만 쇼글루 마쿠아 아우유이투 타쿠바카티고 아우유이투아루인 테메투아루루 카탁만 테이쿠낭간 악국타올루니 시칼리야올루니 시칼리야오르가앙아미 앙이요타올루니 카탕아르빡투가루아 카탕능미니 누무발리알루니 아푸트고흐루니 잉익가능미누 쇼글루 울루가앙와르 카탁투 일양인 우이자능미누 일양아니 카탁발리알루니 아푸트투인나오르다오르왁투니 이밍오흐루니 누나무 똑같탁투 니라비니우구루아 Nida nida ojaanga mi chokang itaanga mi nata konna mi tayun naktabun. Tabba kama nauti kijanga. Nutsila mi ikkana yaktuari. A taimari tamakkua. Takusi marukti lugi. Kingune ga go takuti tauri da omba yunga. Kappia naktuni. Kappia naktuni. Tema takuri lauksi mang migama. Imma ka suri jangin miyo. Ukarong mik. Tuktutu angitigi yumi. Taanna ukari haru. Tuktutu angitigi yu kawata lauksi mang miyo. Taku lauksi ma yung alun ni. Siutinga ni inuk takakto. Taikwa. Tukuguma. Pitiang ilunga. നാരകുന്നം ഇല്ലുമാരോ അതാതന്നി ഇറ്റുന്നില്ലോ അനാനന്നില്ലോ നിങ്ങിയുന്നില്ലോ പിറയഹത്തല്ലുമാലോ പിറ്റിയഹത്തങ്ങില്ലുമാ ഉപാക്ഷഹത്ത അജിഗിങ്ങിറ്റുനി തുക്കുകുമാറ്റബ ചീട്ടിങ്ങനി ചീട്ടിങ്ങനൊന്നക്കുമച്ചുനോബത്തമക്കോ നോമ്മിങ്മകിട്ടുമാ അമ്മശുരി Takut ya aku semang menyua, kimi nih aku. Tapi nak apa nak tuk tahu? Cukup lu tuk tu ya tu, tuk tu ada ya tu. Kuli nih lihat ni aku kalang man. Nak jumil di unung nak salang menyu ni aku ngani. Ni aku ngani di nuah si malang mata. Pitje ngisur itu kuyu ini. Sibukan na kalaktunga. Ulo misuripi yung isakpaktunga tayo ko tako si magaraktunga. Ang masurita ko rin ang mayunga. Kiyuneng agot. Kimi arong mi. Kung niyan niya arong ulo ni. Tayo na kung niyan niya arong sa

땅인 일양인 이윤락 세양도둑 두구루루가로 왔을 땐 인우윤락 파랑마다 우계약 세망막인 자 덧버리 이슈마카리라옹 메용아 대시마니 누리아항이 띠아마이 그마카이 누리아항이 띠아마이 늑바타르 카이 비우럭 세비니우라 대머리 우카우지오리라옹 메용아 이슈마토 인낙토 약들이용아 우카우지오리라옹 메용아 대시마니 시락조항미구 기슈토 인내륵탄 누리아카옥뿐 후피코노 티키스튜팅 늑두티눈 미키라앙안눈 후피코노 미키라앙안눈 우마유룩탄 누리아카옥뿐 시락조항 기숙사 가굴르고 늑두릭사 가굴르고 인욱사 가굴르고 암마르고 시락조악 시락조아룩다 빅사학폭 이믹사학토네조 닉다쇼아룰루 옥고요루 아쿤닝아네 니장믹 사나비우고 이믹사 누나무 카타각툭쇼유마학툰 사망미국 시락조악 이루안에 있든 빅사학피타우군 대머리 아시위다 이뚜그다옥다마 우카우티바리다옥빠아나 아유흑수릿띠아럭토닝아로 다마쿠닝아 슈나룩다아닝 가위마야가야학터닝 알란 마쿠닝아 앙우타오가마 요메숙시야가야밍 아유흑수릿엑사오야라옹이뚜마 대슈마니 아유흑수릿띠아럭빠아나 누리아카르고마 누리아가루 누시마루눅 누리아가 영리수룩눅반 카누룩다 비주식샤오유미 테이메이투고 아유흑수시 아유흑숙다우시마띠악둔 아유흑수지시아미글루 카푸옥샹이뚠 수베리키악생이뚠 이뇨리시꾸이윤낭마타 이카용나카꾸이윤낭마타 주나한보고 다우통에 잡히는 이가욕 다우르다 다나 이가욕나 갖고 이유티기 윤낭마고 나르티안나 카라오고네 아타아타미니 아나아나미니글루 아타에마리 다쿠데다 옥시망미용아 슈리키우닝아군 카피아낙투닉다오 테이코아 카피아낙투 나노 나는 막고 아지잉인 마팅 페인너로 욱파티미닝 우네악동 카무팅과 각도의악동 욱파티미닝 페인너 아양의 강인만 인나와 루가로 악반 피카루야 루가로 악반 구가 루가로 악반도 두키지악타토 인나악동 암마로 타이는 나는 삭피링 암마타이는 카페아낙도 아루응만 삭피링 잉익가네아루거루 악반 쿠가루거루 악반 아구가온낭만 삭피카가미 떼인나 나녹다오 떼인나 카무팅과학도양노악다가 인나구아루거루 악반 피카루야루거루 악반 아이구아항익도 이마우거루 악반 루타이만나슈리 떼이머리 떼이꾸아 쿠키움물 비야가야 항이뜬 이슈마그야가야 항이뜬 수기운문 샤빙문 이슈마그야가야 항이뜬 이슈마카가루아고마 샤빙민 고케오미글루는 테이크와 우파고티 윤낭마다 기시야니지 이만나 아유속타오라옥뿡아 이쪽에라옥뜬눈 테이슈마니교 이만나에 자오라옥뜬 아타아타마 아나아나마 우카오티바라옥빠아가 나르티아 홀루닝아 다마꾸누가 피야오꾸나가 이뚜그야옥다가리 이만나 오카라옥시마요 킹울덩밍 오캄마우고 아유흑수라옥시망마쥬 비오리익샤밍 둑시아 홀루닝인 둑시아놈밍 아유흑수 홀루닝이 구우티문

0: 예수씨군. 대마 독시하는 미국 담았나 피아가 학동 기울정민. 대마나 요스록 시망망아 인마가 가위망인나마 주링이또 아까 꽃도 대마를 데이크와 이장한
1: 내